0: 실은 속에 으아, 안돼 안돼
1: 환자 아소민 가와가 가와라 띵기마쇼가
0: 요시 저도 도맡대 야소모가
1: 하이
0: 아소그대 이요
1: 와가리였다
0: 하이크스로
1: 센데 센데
0: 으아 안돼 나 겁나 탱기다 오늘 에이 누구다 에이